0: 앞에 뭐 악루, 염캠작, HIV 나 AIDS, 타이타 분행님의 책을 지난 날 HIV 순근의 증 감염 후 실선 기와 오셨다고는.
1: 농염캠나 HIV 순근 감염 사우드나 대치시야 지감당 오세염 나서 앞인이 회감나고 지탕망 아우염캠네.
0: 아이로고 아탕망 증증의 근금지 아탕 아미작 아션고.
1: 농염염나 나그란 에스 컨트롤 소사이티에 봉로치.

0: That is my first song.
1: Okay.
0: 이때도 뭐 English 가나 했다 굴디와 아로이도 가나도 우시오글래도 스쿨 엔테 메이타세 후이또 스쿨 구이나 코히마데 있다 스쿨라세 또
1: Okay.
0: 무비카데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있다 또
1: Okay.
0: as an administrator 무비 since 뮤직도 쿠시파이
1: Mm-mm.
0: 또 이뚤라가 가나도 리키기나 스쿨 엔텀도 it was like 뭐라 gift 나 스쿨 게디아니시나
1: Okay.
0: 이나이다 모이도 스쿨 엔텀 리키시 so I'll sing this song.
1: Okay.
0: This is 후이또 스쿨 엔텀.